예, 20 minutes up. 짠이, release Radio X. 예, it looks good. 따스한 the world, the underground truck thing. 예, 임힌트 크론, 박혀스 마이어, 인피니티.